저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현대의 국악 작곡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 5인의 산조 준비했습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 2020년 5명의 국악 작곡가가 결성한 창작단체인데요. 이들은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의 음악 시리즈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체가 꺾는 음이나 뭐 추성, 퇴성이 어려운 악기예요. 하지만 생황은 화성을 낼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통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생황의 특징인 화성을 또 접목해서 살려서 생황의 특징을 가진 산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단의 리듬도 많이 담았지만 또 그게 생황의 특징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쟁 산조를 작곡한 홍수미 작곡가는 전통 산조에 풍부한 음색을 돋보이게 했는데요.

0: 연주자에게 창작 산조 연주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 장단 변화도 되게 재밌고 제가 연주할 때는 재밌었고 전통 산조에는 이제 연주되지 않은 그 피치카토 주법이나 창작곡 할 때 약간 중음 주법 같은 것도 간간이 임팩트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경은 작곡가의 거문고 산조는 산조 장단의 다른 전통 음악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무악 장단과 대취타 가락, 정악 선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0: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간 악기 양금. 이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선 국경을 넘은 양금의 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연주자가 함께한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1: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

0: 이번 무대는 베트남 연주엔의 축하 무대입니다. 연주엔은 한국에서 베트남 음악을 보존하고 알리는 연주단체인데요. 맑은 음색을 지닌 대나무 실로폰 뜨렁으로 베트남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1: 저희 베트남 사람으로 구성된 베트남 전통 악기 연주하는 단체 연주엔입니다.
2: 이렇게 뜻깊은 아세안 양금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0: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팀은 윤은화 뉴 프로젝트. 양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윤은화가 전통 양금부터 현대적인 창작까지 양금이 지닌 스펙트럼을 한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이 곡은 한국 굿의 장단을 재해석한 양금 굿인데요. 전통 굿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양금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0: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1: 예, 처음입니다.
0: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0: 아,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벌써 데뷔 57년 차이시고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던 거예요.
1: 예.
0: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1: 69년도요.
0: 69년도에.
1: 예, 네. 제가 69학번인데
0: 네.
1: 운 좋게 TBC 채널 7
0: 동양방송 그쵸?
1: 예, 예. 옛날 동양방송 탤런트 국위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0: 네.
1: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1: 원래 전공은 연기를 했고요.
0: 네.
1: 연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0: 네.
1: 이제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극단에 갔고
0: 아.
1: 극단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뭐 청소도 하고 포스터도 네. 붙이고 그러다가 그것만 하기가 싫은데 운 좋게 절 예쁘게 본 그 연출가 선배가
0: 네.
1: 그 선배님이 너 이번에 내 조연출 한번 안 할래?
0: 오.
1: 그래서 노는 시간에 그분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의 맛과 연출은 이런 거구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0: 그럼 연기를 시작한 거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거네요?
1: 네,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0: 네.
1: 이제 배웠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움직였고
0: 네.
1: 배우를 했었을 때는 내 배역의 캐릭터나 내 배역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잘을 틀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0: 그렇죠.
1: 연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0: 네. 네. 자, 제가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는요.
0: 네.
1: 그 7개의 단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0: 네.
1: 내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0: 네.
1: 저희 협회에 한국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거기서 몇 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생태계
0: 네.
1: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방송 연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0: 네.
1: 예, 방송 연기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성우도 목소리 연기거든요.
0: 그렇죠.
1: 예, 연기고
0: 네.
1: 그 다음에 개그맨도 연기란 말이에요.
0: 연기죠.
1: 예. 예. 그 다음에 이 가수분들도 3분 동안 혼자 예술하는 예술이거든요.
0: 네네. 예.
1: 그 다음에 이 댄스, 이 안무 쪽도 말하자면 예술이다.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0: 7개 단체가 예, 예. 연합한 거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배우, 연기.
1: 예, 예. 연극 배우, 텔레비 배우, 뭐, 라디오, 개그맨, 보컬, 뭐 그다음에 모델, 안무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0: 그렇게 7개의 예.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야, 그러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진짜 대중예술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다뤄지기 예.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단체인가요?
1: 이게 지금 제일 그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

0: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희 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거는 신인 연기자 양성 교육, 역량 교육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기 16주, 후반기 16주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1: 네.
0: 예.
1: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0: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현안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 오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를 해서 이런 걸좀 개선해.

0: 연극을 하면서 만나면서 더 저게 되고 70년대 말에 이순재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네.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1: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0: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이게 제 네.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사랑과 야망. 사랑과 야망의
1: 거기서 무슨
0: 정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엇나가는 딸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0: 한 두어 번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아, 정말로.
1: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마음이.
0: 아니요. 그래서 막 베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그 친구하고 작품 하면서, 네. 속 많이 상하죠. 그러면은, 안 상해. 그럼 셌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기억도 떠올리시고 네. 하면서.
0: 예. 작가 선생님이 써준 대사가 네. 참 아버지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뒤늦게 또 후회도 좀 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극단 사조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0: 아마

0: 저희가 지난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이 작품을 소개했었는데요. 분홍 립스틱
1: 네.
0: 연극. 이 작품도 예술 감독을 또 맡으신 거죠?
1: 분홍 립스틱은 제가 연출, 그러니까 제 공연은 네가 연출을 해라. 대신 작품은 내가 작가하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한세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대본 괜찮으니까 이대로 해라. 그러고 연습할 때 그냥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술 감독이라고 그러고
0: 네,
1: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연극 분홍 립스틱이 오늘 10월 3일부터 4일에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극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분홍 립스틱을 처음 기획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했던 사랑이여 당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작품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퀘션 마크를 크게 그리는 관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0: 고부간의
1: 예, 고부간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0: 네.
1: 근데 고부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0: 네.
1: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락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저기에서 객석하고 무대는 약속이기 때문에
0: 네.
1: 어떤 거고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도록
0: 그렇군요.
1: 그러면.
0: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올해 7월에 열린 제26회 밀양 공연 예술 축제에서도 또 폐막작으로 이 작품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과 무대의 어떤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1: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그게 제가 일부러

0: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1: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굴곡 그 시점에 내 인생이 이 길로 가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그랬다가
2: 왜 이러세요?
1: 이
2: 집에서 아직
1: 원초
2: 못
1: 주간 같은
2: 나가니까
1: 사람을
2: 기다려요.
1: 나중에 만나는 거.
2: 현재
1: 이제
2: 가서
1: 그런
2: 쉬는
1: 어떤
2: 바 근사한 곳에서
1: 것들이 살면서 겪어도 이런 것들을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0: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잖아요. 장용석 배우, 서인석 배우, 뭐 정혜선 선생님, 박정수 배우님. 이런 분들에게도 연기 조언을 하시나요? 지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1: 연기 조언이라고 보다는요, 그분들을 캐스팅할 때는 그분들의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입히는 일. 그게 이게 좀 편안하죠. 이렇게 그분들하고 작품을 하면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저기들을 좋아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 여부는 처음은 캐스팅입니다.
0: 그렇죠.
1: 어떤 배우가 와서 하느냐,
0: 네.
1: 이 어떤 배우가 와서 어떤 식의 연기를 해서 관객과 호흡을 잘 해줄 것인가.
0: 네.
1: 그게 문제인데, 캐스팅이 일단은 첫 번째
0: 그렇기
1: 성공
0: 때문에 뭐
1: 요소다.
0: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군요. 예. 아니, 정말 69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50년 넘게 연기도 하셨고, 또 연출도 하셨고,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나는 좀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나는 게 있을까요?
1: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0: 아버지.
1: 아버지. 그러니까 셀즈맨의 죽음 같은 얘기, 그랬던 아버지 얘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전초로 제가 내년도에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의.
0: 그러면 헤밍웨이 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1: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 하고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좀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한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극 분홍 립스틱 오늘 10월 3일과 4일에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극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 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 대중예술인단체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

하이텍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

창 김정훈이 애절한 성음과 개면조의 슬픔을 담은 심청가래, 단단한 통성과 성량을 지닌 장문희 명창이 춘향가의 절절한 사랑과 지조를 노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기성 명창이 특유의 해악과 능청스러운 표현이 돋보이는 수공가를 불러 판소리 본연의 매력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각 바탕의 소리에 맞춰 무대 배경을 제작해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세 명창의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평택시 문화재단의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
0: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 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4: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최근에 나온 CD와 다행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노래.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약간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음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5, 4, 3, 2, 엔진 점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영재 한음의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이씨구!
0: 어이씨구!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두 번째 무대는 김채음이 언니의 지향이류 해금산조입니다. 지향이류 해금산조는 경기 지역의 무속 음악과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지향이 명인이 구성한 해금산조로 섬세하고 경쾌하며 다채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채음이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소산내는 기울어 어지니 출문망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주얼

장발 모아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장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정재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화동 정재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정순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사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 봉군이 어디 맨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3: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주풀이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 성주풀이는 본래 무가였는데요, 전문 소리꾼들이 또 부르면서 사랑받는 남도민요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통음악 중에는 무속에서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속음악을 전통음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데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전통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굿을 하고 있고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방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 예. 아니 이렇게 또 젊으신데 왜 이렇게 또 선생님처럼 뭔가 아. 선생님의 포스가 물씬 느껴지긴 하는데 되게 뭔가 네 약간 이런 뭐 느낌이.
0: 근데 방금 이 굿을 너무 격렬하게 해가지고

0: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게 되는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물론 우리 굿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굿이 갖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은 동시대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네. 계속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맞게 막 뭐 별신굿 야호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막 그런 밈 같은 거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밈?

0: 그런 것처럼.
1: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진짜로. 그러면 또 오셨으니까 음악을 예.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2: 그렇습니다.
1: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2: 제가 이제 토속 민요 메들리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엿금 아라리, 강원도에 있는 엿금 아라리를 이제 저희식으로 좀 불러보고,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있는 상현 소리를 또 저희식으로 엮었고, 네. 그 다음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부르던 뱃노래가 조금 달라요.
1: 어, 뱃노래.
2: 예, 경기 뱃노래랑은 조금 다르고 메나리가 섞인 그런 뱃노래입니다. 네. 그것을 엮어서 오늘의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 네. 맞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1: 또 어떻게 개사해 주시나요?
2: 개사를 해드리죠.
1: 아, 네. 역시.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아지트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또 오늘의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두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앞서 만난 방지원 씨가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남해안 별신굿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탁! 연주자이자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황민왕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장구 연주였습니다. 우리의 장단의 멋을 보여주신 황민왕 씨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황민왕입니다.
0: 네. 너무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0: 이렇게 장구 하나로 연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뭐 익숙하긴 하지만 네. 우리 어째 시청자분들께도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연주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도. 네.
1: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탁 연주자 황민왕이고요. 지금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이자 또 국악방송 노래가 좋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연주를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국악방송 TV에서 이 김준수의 아지트가 또 있다면 이 라디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1: 제가
0: 19년도부터
1: 네, 맞아요. 2019년 11월 11일 날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7년
0: 사실 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
1: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일단 다 하자.
0: 그런데
1: 네, 그걸 빨리 해야
0: 엄청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1: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련을 너무 잡고 있으면 네.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후회가 없을 만큼 그날그날 그냥 재밌게 하는 거
0: 네. 네,
1: 그게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러면은 그날그날에 최선을 다하지만
1: 네, 그리고 출연료를 올리지 않고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죠.
0: 네. 그러면 아 진짜 근데 탁 연주자이신데 소리도 잘해 뭐 태평소 연주 아쟁 연주 정말로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요?
1: 먼 곳을 쳐다보게 되네.
0: 인물도 좋아, 키도 크셔. 정말 저가 봤을 땐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오신 분들과 어울리는 것은 똑같지만 네. 제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 네. 동양인들 쉬는 곳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고 네. 사실 저는 차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고 격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굿

0: 나는 없어지고 군만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붓을 내 걸로 만들려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간 좀 더 낮게 생각해 볼까? 이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도구로 생각해 볼까?
1: 네.
0: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굿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제 처음에는 단테의 신곡을 이제 각색을 제가 해서
1: 네.
0: 굿을 만들었었고 두 번째 주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었는데
1: 철학적이시네요, 되게.
0: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1: 네.
0: 제가 대단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만든 굿을 망했어요. 완전. 누가 봐도.
1: 망했다고 본인이 평을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망했는데.
2: 왜요? 어려워서?
0: 만들면서도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철학적이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공연을 올라가면 알잖아요.
1: 네네.
0: 아, 이건 망했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평소에 준수 씨처럼 와,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1: 네.
0: 한마디밖에 안 해요. 고생했어. 잘 봤어 말고 고생했어 이러면 알잖아요.
1: 너무 약간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알잖아요. 고생했어. 그래서 고생했어를 한 200번 들으니까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것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굿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성함이 이제 윤 두자 리차 쓰시는데 어머니 굿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윤두리 굿을 제작을 했었죠.
1: 아 윤두리 굿.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굿인 거죠.
0: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객은 어머니가 주는 밥상을 받는 신도가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혹시 여기서 잠깐만 짧게 네.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건지.
0: 뭐 예를 들면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대목을 설명한 노래로 만든
1: 장 보는 설명.
0: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 네.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가는데 돈이 없으니 내 눈을 빼어서
1: 네.
0: 고등어를 사겠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생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한 어머니의 뭐 그런 거였었는데.
1: 네네. 네.
0: 아이고 여보 사장님요 고등어 한 손이 얼마인겨 아이고야

0: 예전에는 뭐 발에는 뭐 두족 두족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 이름 붙여서 네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무좀도 물려주시고 습진도 물려주시고 내성 발톱도 물려주시고 아. 뭐 예를 들면 무지외반증도 물려주시고 족족 근막염을 물리쳐 주셔서 오로지 발이 건강하게 해주십사 하지만
1: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1: 그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말들을 직관적으로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바로바로 개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현장감
0: 그럼요.
1: 그런 생동감이 진짜 그 굿판 안에서 진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사실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가서 또 생방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대로 또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고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음악을 준비하셨을까요?
0: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또 익히기도 했는데 굿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을 익히기도 했는데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 어, 황미랑 씨 비나리 틀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1: 비나리.
0: 많아서
1: 네,
0: 비나리를 아. 준수 씨 앞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1: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무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 말들이 다 축원의 내용이고 네. 나쁜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노래 덕을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황민왕의 비나리 함께 만나보시죠.

축당 생계일제국 태민한 범년자시 화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식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백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 백호루닥 종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대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계 각가정 오날 여기 오신 분들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

바깥마당의 벼락살, 안마당의 회룡살이라 지붕 마루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땅살이요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너방에는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었 이벽저벽 벽팔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넝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아궁에는 금덕귀요, 굴뚝은 굴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다루독에 새요 각식 공톡 팥똥 마태장군, 살강 밑에는 땡그라가시, 책사를 회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 바척, 원강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정의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여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요, 황민왕, 방지원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동살풀이 시나이를 함께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여러 중생 모아들어 어떤 신임 광세 들고 또 어떤 신임은 대징 들고 어떤 신임 목탁 들고 또 어떤 신임은 죽비 들고 큰 북을 두리둥둥 광세는

주르르 주르르 시간만 흘러서 내리고 다시 주르르 눈물만 주르르 주르르 어제도 지금도 주르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이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어지. 신봉사거비 돌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진짜 그런 말 안 했어? 아니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어? 신봉사 기가 막혀.

0: 지헐
1: 화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노유정 친구가 판소리 심청가로 꾸며줬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소리가 참 깊고 단아하네요.
1: 그렇습니다. 유정 친구가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했다고 해요.
0: 예, 어쩐지 첫 무대부터 정말 소리가 남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정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장원을 차지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1: 맞습니다. 판소리부터 민요 또 기악과 무용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낸 친구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장원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 첫 무대를
2: 그때야 심정이 부친을 다 거고 길을 떠나는구나. 예.

울고 하는 힘도 없인지 백일은 어디 가고 어머니 사옷 하여 정산도 찡근한 듯

0: 과대에서 자조 인형 뽑기를 하러 가요.
1: 어떻게 잘 뽑아요?
0: 잘까지는인데 예. 그냥 뽑혀요.
1: 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갔었다면서요?
0: 네.
1: 그때 어땠어요?
0: 그때 엄청 많이 뽑아서 친구들 다 나눠줬어요.
2: 세상에.
1: 진짜 장원이네.
2: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무대 밖에서는 정말 귀여운 초등학생인.
0: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1: 아~ 바람 불어 행사장이. 다음에는 돈부터 잡고 물을 먹어야 돼. 알았죠? 어, 그래요. 자, 그리고 유정 친구 앞으로의 꿈도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예전에는 판소리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1: 네.
0: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판소리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1: 야, 야 멋지다.
2: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판소리 대가 노유정 교수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저희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실력파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큰 상황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1: 네.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어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별 게 많아.
2: 어, 바로?
0: 네. 나 자신한테?
2: 너무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 맞아요?
1: 네.
2: 아 진짜 대단하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1: 네.
2: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1: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2: 아, 여기 유명하죠.
1: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2: 예.
1: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0: 신기하죠.
2: 소리가 달라요.
1: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지.
0: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0: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1: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0: 동이.
2: 동이 M본부.
0: 네.
2: 한효주. 그렇죠?
1: 네.
2: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드라마.
0: 좀 예전 드라마인데.
2: 네. 시청률이 한 27% 나오고 그랬어요.
0: 줄줄줄줄 그냥.
2: 지진이 씨 나오고 지진이 씨. 맞죠?
1: 네. 네.
2: 근데 동이 왜요?
1: 저는 동이에서 해금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2: 아.
1: 그래서 해금 소리를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2: 예.
1: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2: 그래요.
1: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2: 맞아요.
0: 신기해하면서 네.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2: 네.
0: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2: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1: 네.
0: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2: 네. 뭐
0: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1: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생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성무용수를 거쳐 안무가 그리고 예술 최고의 예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첫 단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실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려한 발디딤에 빠져줄 준비 되셨나요? 저 신현우의 멋진 태평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0: 네, 신현우 친구의 태평무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1: 대상 수상자 나온 춤사위가 아주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현우 친구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서 최고의 예술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멋진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자, 다음 무대는 절제된 선율과 품격 있는 소리가 돋보이는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싶은데요. 네. 종합대상 이름이 불렸을 때 우리 수아 친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예.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2: 와,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2: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1: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1: 팬티.
0: 진짜? 진짜예요?
1: 네.
0: 왜요? 왜요?
1: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네.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2: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예.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2: 그래도 어떻게

0: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휴지를 네. 세겹 휴지를 네. 세 개로 나눠서
2: 세 개로 나눠요?
1: 네. 얇게 만든 후에 그 얇은 휴지를 코 앞에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휴지가 날리는데요. 예. 휴지가 날리지 않게 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2: 그래요?
0: 아, 휴지가 당연히 숨 때문에 날리지 않나요?
2: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0: 2016 장원들 모여라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 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순수 민간단체가 10년을 끌고 오는 올이라는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단원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박승희 단장님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무대는 황호준 작곡의 광야의 아리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호준 작곡가가 2009년에 오케스트라 아리랑의 창단 연주의 곡으로 초연을 했던 곡이고요. 먼 옛날 말을 타고 광야를 누비던 웅대하고도 장엄했던 이 땅의 전설로 떠올리게 만드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아리랑 랩소디, 이지수 작곡인데요. 국악과 클래식의 접목을 뛰어넘는 대담한 시도와 관열악의 조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선언을 하게 된 곡이 바로 아리랑 랩소디입니다. 이곳까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박승희 단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못하나 뭐 이런 곡 있잖아요. 네, 이게 태평가라는 곡이에요. 이 곡과 함께 뱃노래, 잦은 뱃노래까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나올 친구들이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바로 민요자매 이지원, 이송연 양입니다. 이지원은 2020년 올해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송연 양은 민요 영재로서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민요를 들려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아리랑 환타지라는 곡인데요. 오늘 김기범 작곡님께서 특별히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위촉한 초연곡인데요.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한과 흥을 그 에너지를 다 이 곡 안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곡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요 자매를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민요의 특징이 뭡니까? 매기고 받는 게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기야디여 차 좋다 이렇게 취임새를 좀 넣어주시면 어허야디여 어기여 차벤노리가 잔다. 그렇죠, 그렇죠.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이렇게. 아,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너무 잘 따라하시는데요. 우리 국악자매가 노래를 딱 부를 때 이렇게 관객석에서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이지원, 이송연 양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지막에 아리랑으로 웅장하게 끝나니까 막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중간 속저전 콘서트의 예술 감독 및 집행위원을 역임하신 오페라 가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홍정희 작곡의 바람의 노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누구나 다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살아가면서 다

자, 이번 무대 쑥대머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쑥대머리 뭔지 아시죠? 네,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가 옥중 안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쑥대밭이 된 머리라는 뜻의 쑥대머리, 아주 서글픈 대목인데요.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괜찮아요. 네, 네. 이따 취임새나 많이 넣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 쑥대머리를 황호준님께서 편곡을 해주셨는데요. 남도 소리에 강원도의 메나리토리와 또 합창이 더해져서 현대적인 곡으로 성악 영역을 확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K-뮤지컬 이순신이라는 아주 대작을 만나보실 텐데요. 아주 대작이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세 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2012년 7월 전남 도립국악단의 특별 기획 공연으로 우리 박승희 지휘자님께서 이 대작을 만드신 거예요.

0: 다할 뿐으로 아뢰는 것이오.
1: 전하, 이순신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 전하의 명을 우습게 하는 전쟁의 반골입니다.
3: 전하, 무릎 앞에 호랑이를 키우지 마십시오.
4: 이다.
5: 이순신은 위험한 자입니다.
1: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요.
5: 죽여야지요.
1: 죽이셔야지요.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나도 많이 했는데 복날 이렇게 쫙 하면은 신하들한테 집집마다 얼음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더위 좋추라고 내가 이렇게 덕이 많은 그런 임금이었다니까 얼음 많이 썼어 그때 속빙고에서 끈에다가 복날
1: 임금님이 다니니까 상식이 들어가는 느낌이
0: 그렇지 처음에 진짜 무식했어 비디 양반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2: 그렇지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2: 아,
0: 와봤습니다.
2: 예, 예, 어서 오세요.
0: 여기다가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2: 네, 네. 오늘 비법을 하나 배워가지고.
0: 아,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2: 기본적으로 온 네. 육수가 들어가고요. 네. 온 육수에 더해서 그와 어울리는 한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1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닭을

0: 다섯 개 넣으시고요.
1: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네.
2: 다섯 개요?
0: 네.
2: 오, 가시가 진짜 있어. 그냥 넣어서 총
0: 네,
2: 다섯 개를
0: 몇 개 넣고 요거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2: 한 줌씩이요?
0: 네.
2: 아, 제가 좀 손이 큰데?
0: 네.
2: 괜찮나요?
0: 많이 들어가면
2: 네.
0: 아무래도

0: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세.
1: 포슬포슬한 감자를 곱게 갈아 컨저전을 한번 부쳐보자. 지글지글 잘 달궈진 팬에 잘 갈아진 감자를 쫙 올려주고 대파, 당근, 새우 각종 고명을 올려주면 맛있는 감자전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 집만의 특별 레시피 바삭바삭한 노른지가 함께하는구나. 셰프님이 직접 만든 누룽지가 백숙에도 이불같이 퍽 올라가네. 백숙이의 누룽지, 누룽지 위에 누이버섯. 보글보글보글 한 소끔 푹 끓여지고 나면 이것이 바로 포약같은 능이 누룽지 백숙 완성이오. 그렇지! 못지않은 구척번성 대령이 옵니다. 감자전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 두부, 각종 나물, 그리고 능이 백숙까지. 임금님, 구척번성 오랜만이지요. 빛깔만 봐도 바삭바삭 고소한 감자가 하나 가득. 이것도 무엇이냐? 해물과 대파까지 올라간

0: 건강한 식습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제철 나물부터 먹으라는 이유는 혹시 혈당 관련해서 뭐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여기 노슈가 글루텐 프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쓰지 않아요.
1: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0: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주재료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양념이 주인공이 되는 게 싫거든요.
1: 맞습니다.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즐겨야지.
0: 네. 자, 그럼 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디 먹어볼까? 아, 채소로 만든 나물부터 좀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먹으면서 다니면서도 얘네 나물 이런 걸 계속 까먹어. 야,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나물 이름은 모르겠네. 오, 그때 내가 만들었던 나물에 견주어도 밀지 않는데? 과인이 뭐

0: 아니, 그렇지. 누룽지를 넣고 간자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아, 누룽지를 깔고 간자전 하신 거구나. 응? 나 이거 엄청 쫀득쫀득하고, 감자전에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거, 누룽지의 고소함이랑 만나가지고, 아, 맛있어. 아, 얘도 먹어야지. 정말 받아.
1: 그거 참, 고소하고 바삭하고 딱.
0: 자, 아니, 이게 누룽지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응? 엄청 바삭해요.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잠깐만. 예? 보세요. 이게 ASMR 아는 거 없잖아. 응?
2: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죠?
0: 아, 그래요? 아, 와, 이게 참으로 흡족하구나.
1: 전하! 능이 누룽지 백숙이 다 끓었사옵니다.
3: 맛있겠구나.
0: 이거는 ASMR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와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 오, 능이 버섯도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 응? 이거 보세요, 능이 버섯. 우와. 아, 이거 막 무슨 저기 고기 같지 않아요? 고기? 응? 눈이 국물이 잘 배어지도록 자작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된 듯하니. 자, 오, 누룽지로 덮어놨어. 어? 야, 토종닭이라서 이거 봐. 날개의 이 뼈 길이, 크기 보세요. 엄청 크죠?
1: 좋다!
0: 성인 손바닥이랑 비교해보세요. 근데 얘가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2: 닭다리만 한데.
0: 어지간한, 응? 닭다리. 여기 조금 올라오면 닭다리인데? 와, 크다. 자, 얘가 진짜 토종닭이라는 거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닭가슴살 부위 보세요. 크기. 와. 이거 와, 진짜 크다.
2: 임금님은 다리부터 드세요, 가슴살부터 드세요.
0: 내가 결혼하고 너무 좋은 게, 나는 사실은 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부들부들하거든. 가슴살은 사실 제 아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싸가는 거를. 다리가, 어휴, 뽑혔다. 이거 보세요.
1: 아이씨구! 아.
0: 확실히 토종닭이라는 건 육질이 진짜 쫄깃쫄깃 찰지다.
2: 사극에서 보면 제 돌쇠처럼 뜯어드시는데 임금 맞으시죠? 돌쇠 아니지?
0: 임금은 맞고 만강이라는 노비를 출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노비가 양반가의 규수를 짝사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렇게 먹었지.
4: 나의 최애 날개.
0: 닭고기는 날개가 맛있어요. 사실 먹다 보면 얼마 먹을 게 없긴 한데 고기가 제일 부드럽거든. 이거 봐. 앞뒤로 한 번만 훑어주면 끝! 유열한 먹었네. 능이랑 누룽지를. 아, 이거 너무 큰 걸 넣었나? 왜 백숙하면 이제 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느냐? 능이가, 이 능이의 특유의 향이 닭고기의 잡내를 딱 잡아주고, 능이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닭고기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네. 필수.

0: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무기질, 뭐 기타 등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거지. 궁합이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내랑 나처럼.
1: 그건 당연히 네. 저랑 임금님이랑 궁합이 좋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직은.
0: 욕심 진짜 많다.

0: 복날 먹었다는 기록이 없냐고 이렇게 궁금했었지. 동의보감에 보면 이 닭고기가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를 안정되게 해주고 또 기력을 키워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날 삼계탕을 대대로 이렇게 꾹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복날 저기 하고 그러면 삼계탕을 백숙을 이렇게 닭고기를 해서 먹었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숙이나 닭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어떻게 뭐 답이 좀 됐는가?
1: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0: 5점? 아, 이 비디 양반 진짜 좀 착한 사람이세. 응?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이 좀 모셔와가지고 좀 물어볼까? 응? 사장님! 예, 사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2: 네.
0: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국팔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탑 오브 탑. 아, 와, 또 탑 오브 탑이죠. 정말. 아, 네, 으뜸 중에 으뜸이로구나. 아, 정말. 예. 야, 누룽지 직접 하시는 거죠, 여기서?
2: 네, 공장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0: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러지 셰프님 안 이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신데 셰프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잖아요.
2: 네. 네.
0: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아, 한식은 네. 전문 셰프가 없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아... 중식이나 일식, 네. 뭐 보고 이런 것들은 전문 셰프가 있는데 한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0: 아, 맞아요.
2: 저는 현재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제가 처음에 연기 배울 때 네.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네. 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아... 한식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긍지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닐까. 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0: 빛나는구나.
1: 자, 우리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
2: 아이고 좋다. 가평용 꼭 넣어야 돼. 목에. 이야, 참으로 푸짐하구나.
3: 맛있구나.
4: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운전으로 갈 수도 있어.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길이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시고

그때요, 여인이 한참 산을 오르다 주변을 둘러보니 매고간 초록빛 가운데 순백의 백도라지 꽃들이 한창이로구나. 줄기가 굵은 것을 캐어보니 너는 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디었길래, 또 너는 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먹었길래 순백의 고운 자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3: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아니 아... 왜 안 오는 거야?
1: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를 왜 불렀지?
0: 왜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골탕을 먹이는 거야?
2: 본인이 오라고 해놓으시고
1: 그리고 늦고
0: 응. 뭐야 여기 너무 시끄러워.
1: 늦었잖아. 어디야 도대체?
2: 레이스 타는 곳 아니에요? 이거
0: 바라바라바라뱀이요?
1: 레이싱카인가?
2: 레이싱카?
1: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0: 이 형이 원래 이거 하잖아 알지?
2: 네 맞아 맞아.
0: 그러면 상금을 막 5천만 원씩 받는데.
1: 진짜요?
0: 오.
1: 아, 아 그럼 우리한테 뭐 자랑하러 여기 부르는
0: 그런 거야?
1: 거야
0: 지금.
2: 어 뭐야?
0: 많이 뭐 이제 왔어? 온 거야 이제.
2: 어!

0: 잠깐만! 상어오빠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수했을 수도 있잖아.
1: 아니야.
0: 안 보이니까.
1: 나 배가 상어경 배야. 배가 상어경.
2: 삼촌 맞죠?
1: 우와.
3: 진짜 맞아요?
1: 형 후레쉬맨 같아, 후레쉬맨.
0: 열려주세요.
4: 연대!
2: 와, 진짜 멋있다는데.
5: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2등 정상호가 잡고 있는데
6: 자 다시 한 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인아웃 바뀌거든요. 인아웃이 바뀌었어요. 양상국 다시
5: 양상국이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승의 양상국 선수입니다.
6: 그 뒤로는
1: 잘했다.
7: 자 상무님께서 가운데 투표해 주시고
1: 야, 이거 비싼 거야, 내가 볼 때.
2: 어, 그래요?
1: 그지?
3: 엄청 비싸겠지.
8: 요거 3대.
1: 어?
8: 요거 3대.
0: 3대. 3, 뭐? 예. 얼마?
2: 3대. 3대.
8: 우와. 너무 덥다.
1: 야, 이거 형 거야, 옷?
8: 아이, 적게 있잖아.
0: 우와.
8: 있잖아.
0: 여기 헬멧에도 써 있어요.
1: 야, 양상구.
2: 화장보다 안 더워요?
8: 아?
2: 안 더우세요?
8: 방염 재질인데 내가 불타겠어.
0: 우와.
8: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1: 영암이요.
8: 영암!
0: 영암.
8: 대한민국의 최초로 F1 경기가 열린

0: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1: 예.
0: 여기는 영암에 있는 카트 경기장.
2: 아, 카트.
0: 카트 경기장, 카트 체험장이고.
1: 예.
0: 해밀턴 알아? 해밀턴?
2: 해밀턴
0: F1, F1 선수?
2: 네.
0: 해밀턴도 이 카트부터 시작해서 F4, 와. F3, F2, F1을 간 거야.
2: 와.
0: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막 주니어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2: 대박.
0: 그래서 카트 프로팀을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1: 좋아요.
0: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아요.
0: 네, 가시죠.
1: 예. 우와.
0: 근데 나 이거 벌칙 같아. 아, 안 멋있는 것 같아.
1: 아니야, 멋있어요. 와,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2: 신기해.
0: 여기는

0: 작고 뭐 별 거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엄청난 속도잖아. 일반이 타면 거의 몇 넷 타면 갈비뼈도 나가죠.
1: 어, 그렇죠.
0: 네. 진짜로? 와. 진짜 실제로 갈비뼈가 나가.
2: 몇 킬로미터 해요? 네? 몇 킬로미터까지 나가요?
3: 이 경기장 기준으로 지금 107km까지 나가요.
0: 107?
3: 네네.
0: 아, 107km.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는 데인지
1: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 아, 여기는 이제 레이스 드라이버를 꿈꾸는 네. 유소년들을 레이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주는
0: 양성하고 네. 야 간다
2: 와우
0: 미래의 꿈나무
2: 대박 기대돼 어 무서운 거 봐
4: 야 이거 봐
0: 파이팅 보여줘 출발
2: 오! 소리 제일 빨라.
5: 소리 대박이다.
2: 소리 빨라. 오!

0: 웨이트 타고 가면 아빠한테 져요?
1: 아빠 웨이트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2: 받았어요.
3: 아빠 어떻게?
4: 인정?
3: 아들이 더 잘 타요?
4: 제가 더 잘 타요.
3: 아니 웬만하면 아들이 잘 탄다고 해주는데.
2: 아니, 아버님도 자존심 있으시니까.
3: 웬만하면 아들이 잘.
5: 감사합니다. 헤드커버 해서.
6: 형 이거 안 쓰나요?
7: 아 저는 이렇게.
6: 형은 이거 안 쓰나요?
7: 개인 헬멧.
2: 진짜 하는 거 맞나?
6: 우리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거 쓰고 어머니. 이거 쓰고 어머니. 조금씩 먹어. 고등어 하나만 먹어.
2: 한성당 한 그릇씩이야.
6: 고기 조금씩 퍼요.
2: 한 그릇. 한 그릇 더 주세요. 스프.
6: 안 돼요. 조금 드세요.
3: 아 빨리.

0: 비켜졌어.
1: 어?
0: 비켜졌어. 아, 쓰리고 영암 양산국배 카트 대회.
2: 아, 양산국배였어요?
1: 양산국배. 아, 저 안 할래요. 안 나갈래요.
0: 카트 대회. 3위. 1엔 트라이.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올라가십시오. 자, 그리고 2위 윤서명.
3: 와.
0: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불법 튜닝가 빠른 속도로 1위를 하신
2: 좀 쪼아주세요.
0: 예. 두구두구. 그럼 쪼긴 너밖에 안 쓰겠어. 예. 예. 진승태.
2: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0: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0: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1: 네. 근데 그런 말
2: 진짜 그런 말 안 돼.
3: 쟤 진짜 말 거짓말 잘.
4: 사장님 근데 이게 막 와서 이렇게 따면 안 되잖아요. 뭘 해요, 사장님.
5: 근데 좀 봐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모르고 따는데. 우리가 봐줘야지.
4: 사장님 불러서 네. 갑자기 나오시고 가지고. 사장님은 그 초면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얼른 좀 맛 좀 봐도
5: 돼요?
4: 너무 이게 옛날 맛이 생각나서 하나 먹고 싶다.
5: 이렇게 해서 까서 잡습니다.
3: 어머, 이거는 농약 안 쳐요?
5: 안 쳐요.
3: 안 쳐요?
6: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4: 확 먹어야 돼요.
3: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이렇게 까니까.
0: 대박이다.
3: 진짜 맛있다.
0: 와 대박.
3: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0: 와.
4: 어때 승태야?
3: 진짜 달아.
4: 나도 안 먹어볼게요.
3: 너무 맛있어. 맛있는 간식, 특별한 장난 아니지 뭐 아이스크림 같지?
4: 그 단맛이 어떻게 고급스러워. 어때 승태야?
3: 진짜 달아.
4: 나도 안 먹어볼게요.
3: 너무 맛있어. 맛있는 간식, 특별한 장난 아니지 뭐 아이스크림 같지?
4: 그 단맛이 어떻게 고급스럽지?
3: 나 너무
0: 진짜 맛있어.
4: 와. 사인 거면 이 사모님이 이거 무화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7: 무화과 많이 먹었습니다.
3: 사장님 왜 대답?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8: 무화과를
3: 아니 그게 아니라
4: 대답하고
3: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5: 그 우리 질문이 아니야.
3: 어머니가 이거 무화과
4: 무화과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예.
0: 와우 말씀이 없으셔.
4: 예? 어머니 미인 아니세요?
9: 뭐 대발을.
4: 아, 아버지?
8: 예, 피부가 무화과를
3: 피부가 아니, 그러니까 피부가 아니고
7: 얼굴은 안 이쁘고 피부만 좋아졌다.
4: 아니 미인이시잖아요. 사장님 네. 미인 아니에요?
8: 아가씨들이 이쁘지요.
3: 아버님.
0: 어머니 이거 저희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4: 아니 진짜 결혼을 어떤 거 보고 결혼하세요 처음에?
8: 같은 면이기 때문에 아, 거의 알지요.
4: 어릴 때부터.
8: 예.
4: 어, 그 일대에서 가면 예. 어머님이 최고 이뻤어요?
0: 부끄러워,
4: 아니, 어머님은 그럼 동네에서.

0: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잡은 거지.
1: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정인자.
2: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3: 아예 어머니 거 계속 훔쳐가.
4: 제가 뭐 하나 먹어서 미인이 돼서 눈을 못 뜨겠죠 오빠.
3: 미인 방면이라더니 없애야 되겠다 쟤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4: 아 찾았어요?
0: 어 이거 이겼다.
5: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많이 빼먹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3: 어머니 근데 안 힘들어요?
5: 힘들죠. 네. 엄청 허리 아파요. 그런데 또 하고 나면은 재밌고 아유 또 잘 왔다 그러지.
3: 그러면 이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요즘에. 네. 어떻게 뭐?
5: 나 저는 오라고 그래요 진짜.
3: 추천?
5: 예. 네. 어. 여기 그냥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시골이 싫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3: 네, 내가 그랬지. 예. 네. 네.
5: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시골이 달라졌잖아요. 에이. 그리고 사흘가 편해.
3: 아버지는 그래서 잘 그러면 일 도와주리고 잘해요?
5: 아이고 잘해? 우리 아저씨 없으면 일 못하지. 아. 근데 시골은 혼자는 일 못해요. 아. 둘이 해야 돼.
3: 레몬 오빠랑 시골에서 살래?
4: 그래. 뭐 선물도 없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 오빠? 거, 어? 반지도 이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야, 이번 주에 몇 번째야?
3: 아, 자존심 상해.
5: 아이고 아이고
3: 오빠랑 무화과 평생 먹고 살래?
4: 무화과는 평생 먹고 무화과는 평생 먹고 무화과는 평생 먹고 오빠랑 보지 말까? 보지 말까?
3: 시간이 와
4: 아니 아니
3: 너 이거 다 가져 아, 다 낼 거야
4: 아, 아니 너 아, 진짜 거짓 받은지 몰라 어머니 같이 가시죠
3: 야, 다들 열심히 땄습니까?
4: 네!
3: 아니 근데 아유 아버지 쪽이 영 안 땄네. 야, 들어서 보여줘 봐봐, 다.
4: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열심히 땄어.
6: 이게 많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익은 걸 따야죠.
3: 야, 여기서 안 익은 걸 찾아봐봐.
6: 파릇파릇한 게 막...
3: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4: 아니요, 아니요. 다 익은 거 봐봐요, 오빠.
3: 아버지, 우리 다 익은 거잖아요.
6: 이거 완전 안 익었어.
3: 너희 근데 일을 너무 안 했다.
6: 우리는 실수가 없어. 얘는 있어.
3: 해파랗다.
4: 아니요.
6: 얘는 암호가를 막 따더라고.
4: 태양 쪽보다 되게 아, 심했어요. 진짜로.
6: 얘는 진짜 막 따더라고.
5: 여기 잘 땄어, 둘 분이 진짜. 내가 인정해. 아,
3: 어머니가 이 또 밭 주인이셔. 실질적인 주인이 어머니더라고. 아,
6: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그건... 땅이?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5: 근데 무화과를 다 쟤한테 들어오거든요.
3: 어머니가 돈이. 내려오자고 해서 핀 거야, 이게.
6: 아, 이거 팔면은 어. 계좌가 어머니 계좌예요? 네. 아, 글로 들어가요?
7: 그, 아, 근데 이 땅하고 무화과는 제 거예요.
6: 아, 그거 봐요! 우리 아버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써.
3: 아버지는 지금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좋은 소리를 한 번 안 하고.

0: 좋아. 메인 맛이 없어.
1: 대박.
2: 오란다 그 동글동글한 오란다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더 포도하다.
3: 동글이 진짜 전혀 좀 목맥혔을 것 같은데 한 가닥 돼 있으니까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
0: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다.
3: 사장님 이거는 어디서 납품이에요?
4: 아니요 저희가 만든.
3: 아 진짜?
2: 다 만드세요 직접?
4: 네 사이랑 저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3: 우와. 어떻게 맛있어 이거?
0: 맛있어요.
3: 맛있어요. 한번 배워볼래? 어떻게 만들? 사장님 우리 만드는 거 좀 그럼.
4: 가능합니다.
3: 이걸 그러면 원래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이걸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4: 네, 당연하죠. 미리 예약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양산국으로 4명 예약돼 있었죠?
4: 아, 네.
2: 네, 맞아요. 예약해놨어요?
3: 양산국으로.
5: 감사합니다. 예,
3: 예. 자, 그럼 우리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예.
4: 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찾으셔서 짤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0: 반보다 덜.
4: 응. 3분의 1 정도. 줄.

0: 오늘의 승자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와!
1: 아니, 평면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분은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뭔가가 1%, 0.01%가
2: 아니야.
3: 이래머니
2: 이게 저쪽 거야?
4: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5: 그래도 버터 3개 넣자 해갖고
2: 괜찮아?
1: 그거 드셔봐.
2: 이게 저쪽 거야?
4: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5: 그래도 버터 3개 넣자 해갖고
2: 괜찮아?
6: 영상 다시 보세요.
7: 우리 버터 3개는 넣자.
2: 나 근데 진짜 이거 먹어봐.
0: 칼로 물베기.
6: 응, 칼로 물베기.
0: 어때? 맛있어요?
2: 아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야, 안 가!
8: 자, 우리 우승하신 1등 상품 드릴게요. 오!
3: 우와!
8: 우와!
3: 우와!
2: 와, 진짜 좋은 거네.
3: 와!
2: 우와, 진짜 좋은 거.
6: 돌아와!
0: 달이 뜬다, 달이
3: 뜬다.
0: 둥근둥근 달이 뜬다.

0: 오늘 며칠 날 누구 뭐를 신고 누구 뭐를 신고 뭐 신는 날짜도 정하는 거고 말을 안 듣거나 좀 행위가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것도 회사적인데 여기가 구림마을인데
1: 구림마을
0: 우리 예, 기암괴석으로 선 월추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도 회사적인데 여기가 구림마을인데
1: 구림마을
0: 우리 예, 기암괴석으로 선 월추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풍수지리로 상당히 좋은 터고 사람들이 살면서 장수하고
2: 이게 유명했던 예, 대사야.
3: 예. 상무정 그렇죠. 똑똑해.
4: 맞아.
2: 아니 근데 도성국사가 그럼 뭐 여기에 뭐가 뭐 있습니까 남긴 게?
0: 예, 태어난 설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2: 아 설화가. 예. 우리 가서 한번 보죠. 예.
5: 어, 맞아.
2: 예, 한번 같이 줘. 예.
3: 오, 도성국사.
5: 어디에요?
4: 지금 이 바위 올라가요?
5: 바위가. 여기?
0: 도성국사 탄생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4: 아.
0: 부유한 여자 처녀가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오이가 자꾸 떠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오이.
4: 오이.
0: 그냥 호기심에 그걸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결혼도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2: 에이 또 뭐 있었겠지.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있잖아요. 사대문 가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3: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이 바위에다가 버린 거예요.
4: 아, 왜
0: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 여기가 대밭도 새가 많이 있어가지고 대밭 사이에 비둘기가 가지고 아이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걱정이 돼서 와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스님이 되신 거죠. 학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도성국사예요.

0: 너희는 봐,
1: 빠르다.
2: 이렇게. 아, 한석봉이 어디 있어요? 아, 한석봉 고향이에요, 여기가?
3: 아니, 한석봉은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2: 네. 근데 왜 여기로 한석봉?
3: 자기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신인남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아, 공부를 더 하려고.
2: 유학을. 아,
3: 그렇죠.
2: 유학을 왔네요. 네. 여기로.
3: 그래서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딱 생겼던 그런 설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 여기죠, 여기. 아, 여기서예요? 가자, 어디예요? 빨리
3: 저쪽에.

0: 글씨라고 해요?
1: 그치? 필체가 아주 우와.
0: 아 이거 쓰시는 거.
2: 여기 유구당이라고 써진 신희남 선생님을 따라서 네. 3년간 공부를 하다가 자 엄마하고 이제 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제 네가 공부를 그 정도 다 했으면은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해서
3: 해보니까 어머니 떡은
4: 일정하게
2: 쓰러져 있는.
3: 근데 아들은 자신 있다인 거지 이제 글에는. 예. 근데 밝을 때 쓴 글보다는 이제
2: 못 써버린
3: 거지. 못 쓴 거지. 그러니까 넌 아직 멀었다.
4: 다시 가라.
3: 다시 가라. 이래 된 거지.
2: 그래서 그때 당시 떡 썰기에서 진 석봉에 가서 아주 일을 악무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 양반은 과거에 급제한 양반 아닌데 글로는 우리나라에 누구보다도
3: 1등이죠.
2: 추사보다도 더 글이 잘 쓰져 있는
3: 필체, 필체가 그런 거. 어머니가 한 석봉 오기 한 달 전부터 불 꺼놨고 떡 쓰는 거 그러니까 엄청 연습했대.
4: 쓸 것 같아요.
3: 엄청 연습했대.
4: 쓸 것 같아요. 내가 오기만 알아. 내가 불 꺼놓고 이거 내가 이긴다.
3: 내가 이긴다.
5: 그래서 저희가
3: 뭐요? 불 꺼놓고 또 불 꺼고 떡 썰기요?
0: 눈을 이렇게 감아서?
5: 한 석봉의 필체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3: 그렇죠.
5: 죽었다 깨라도. 죽었다 깨라도.
4: 10번 죽었다 깨라도.
6: 이름도 잘 못 쓰는데.
5: 네. 네. 한 석봉의 어머니가 되어보는 걸로.
4: 떡을 써놔요.
6: 떡을 진짜 썰어요?
4: 우리는 손가락으로.
3: 이 떡이 길이가 달라.
0: 누가 느꼈어요, 옆에서. 내 손에 만졌어, 누가.
6: 안 만졌어.
3: 야 알지 누군지 바로 알지.
0: 바로 알아요. 제 스타일로 할까?
3: 야 무서워. 야 칼 들고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
0: 이남 스타일로 할까요?
3: 아니 아니 미안해요. 장난 안 칠게요 이제. 자 이제 시작.
0: 이제
6: 내 떡 잘 지켜야겠다.
4: 나도 떡. 자 떡 떠득 있어.
5: 준비 시작.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고고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현대의 국악 작곡가들이 작곡한 산조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작곡 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시리즈 네 번째 공연 5인의 산조 준비했습니다. 작곡 동인 원시인은 2020년 5명의 국악 작곡가가 결성한 창작 단체인데요. 이들은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오늘의 음악 시리즈입니다. 이 시대의 삶과 예술을 작곡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공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피리, 생황, 아쟁, 거문고, 대금 등 다섯 종류의 국악기를 위해 새롭게 쓴 산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전통과 오늘의 창작 국악을 담아낸 오늘의 음악, 지금 만나볼까요?
1: 연주자의 손끝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 산조. 현대의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한다면? 다섯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쓴 오늘의 음악, 오늘의 산조.

0: 연주자에게 창작 산조 연주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1: 장단 변화도 되게 재밌고 제가 연주할 때는 재밌었고 전통 산조에는 이제 연주되지 않은 그 피치카토 주법이나 창작곡 할 때 약간 중음주법 같은 것도 간간이 임팩트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경은 작곡가의 검은고 산조는 산조 장단의 다른 전통음악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무악장단과 대취타 가락, 정악선율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0: 판조에서 주로 쓰여지는 장단은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그다음에 잦은머리 이렇게 순서를 하지만 전통 산조와 지금의 그 작곡된 산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조성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산조의 그 장단과 어우러지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유민희 작곡가는 대금 산조에 힘 있는 우조, 애잔한 개면조 등의 선율 구조와 판소리, 민요의 요소를 담아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냈는데요.
2: 아, 제가 오늘 작곡한 대금산조는요, 전통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산조에 있는 기존의 길보다 없는 판소리에 있는 덜렁째 혹은 경기 잡가에 있는 산타령이나 혹은 서도 잡가에 있는 남봉가 그런 선율들을 또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0: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음악.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무대로 기억될까요?
1: 저는 아쟁산조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게 산조의 멋도 있고 천연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가 정말 재밌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 이 오늘 모든 이 다섯 곡의 산조들이 다른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작곡가의 시선에 연주자의 손길을 더한 오늘의 산조. 끊임없이 변주되고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져 온 산조가 앞으로 오늘의 창작자들과 함께 어떤 음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봅니다.
3: 네, 이 시대의 시선으로 다섯 악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죠. 작곡동인 원시에는 전통 산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조를 창작하기 위해 기존 산조의 형식과 표현법을 분석한 건 물론이고요. 각 연주자의 연주 방식과 음색 등을 연구해서 그 특성을 작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산조는 연주자의 해석과 감각으로 완성되는 곡인 만큼 연주자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산조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이번 무대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작곡동인 원시인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이들이 들려줄 또 다른 오늘의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앙상블 밴드 동양 고주파의 멤버인 윤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화샤진, 베트남의 연쭈엔, 한국의 창작 그룹 신과 판도라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신과 판도라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팀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의 소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양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난 양금.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나라마다 다른 전통으로 꽃피운 양금의 매력 속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간 악기 양금. 이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선 국경을 넘은 양금의 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연주자가 함께한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2: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 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첫 번째 무대, 한국 참가팀 신입니다. 신은 가야금과 양금의 다양한 음색을 확장해가는 국악 그룹인데요. 2023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으로 25형 가야금과 양금 소리가 하나의 물결이 되어 파도칩니다.

이번 곡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듯한 감각적인 곡인데요. 가야금과 계량양금으로 구현한 사운드가 테크노 음악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저희는 가야금과 양금 그리고 타악기를 중심으로 국악의 새로운 씬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악그룹 씬입니다. 저희가 그 양금과 가야금의 어떤 소리의 조화를 찾아가면서 작업한 네 가지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 양금의 매력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모든 연주자분들과 함께 이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2023년도에 그 21세기

이번 곡은 양금 시나위인데요. 남도 계면 선율과 즉흥성이 돋보이는 시나위로 양금의 화려한 테크닉을 극대화한 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금의 이제 그 매력이라고 하면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이중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는.

0: 네, 지역과 국적을 넘어선 양금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 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 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 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1: 예,
0: 네,
1: 처음입니다.
0: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0: 아,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벌써 데뷔 57년 차이시고 한국방송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던 거예요.
1: 예.
0: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1: 69년도요.
0: 69년도에.
1: 예, 제가
0: 네네.
1: 69학번인데,
0: 네.
1: 운 좋게 TBC, 채널 7, 국위 탤런트,
0: 공영방송, 그쵸?
1: 예.
0: 옛날.
1: 동양방송 탤런트 국위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0: 네.
1: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1: 원래 전공은 연기를 했고요.
0: 네.
1: 연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0: 네.
1: 이제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극단에 갔고, 극단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뭐, 청소도 하고,
0: 네.
1: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다가, 그걸 한번 안 할래? 그래서
0: 오.
1: 노는 시간에 그분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의 맛과 연출은 이런 거구나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0: 그럼 연기를 시작한 거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1: 예, 배운
0: 거네요.
1: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0: 네.
1: 이제 배웠고, 출연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0: 네.
1: 예.
0: 자, 제가 한국방송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는요,
0: 네.
1: 일곱 개의 단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0: 네.
1: 내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0: 네.
1: 저희 협회에 한국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거기서 몇 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생태계,
0: 네.
1: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방송 연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0: 네.
1: 예, 방송 연기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성우도 목소리 연기거든요.
0: 그렇죠.
1: 예, 연기고.
0: 네.
1: 그 다음에 개그맨도 연기란 말이에요.
0: 연기죠.
1: 예.
0: 예.
1: 그 다음에 이 가수분들도 3분 동안 혼자 예술하는
0: 어,
1: 예술이거든요.
0: 네네.
1: 예. 그 다음에 이 댄스, 이
0: 오.
1: 안무 쪽도 말하자면 예술이다.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0: 일곱 개 단체가
1: 예.
0: 연합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배우, 연기
1: 예. 연극 배우, 텔레비 배우, 뭐, 라디오, 개그맨, 보컬, 뭐, 그 다음에 모델, 안무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일곱 개
1: 예.
0: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아, 그러면은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진짜 대중예술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단체인가요?
1: 이게 지금 제일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 보조금으로

0: 그래서 전반기 16주, 후반기 16주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예.
1: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진.
0: 그래서 그 협회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1: 그렇군요.
0: 그러고 그각 협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현안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중문화예술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만들어서 정시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한테 갖다가 저기를 해서
1: 근데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0: 이제
1: 도와준다
0: 그렇죠.
1: 생각하면 되는
0: 이게
1: 거죠.
0: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1: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0: 예,
1: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0: 정책적으로
1: 가고.
0: 이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협회.
1: 아, 그것도
0: 예, 그러니까
1: 좋지.
0: 저작 인접권에 관한 거.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한 부분들, 이런 분들,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연구소에서 해서 그거를 입법 발의하기, 까기, 준비 작업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합회에서 KBS 별관에 또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었죠. 이 연합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이순재 배우와의 관계도 또 좋았을 것 같고.
0: 이순재 선생님하고 첫 만남은 69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 어머.
0: TBC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중반 넘어서 그 연극을 이렇게 하고 테레비에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서 만나는 것보다도 연극을 하면서 만나면서 더 적게 되고, 70년대 말에 이순재 선생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순재 선생님, 김인태 선생님, 이낙구 선생님, 남유루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배우들끼리 모여서 동인제 시스템의 극단을 만들자. 그래서 극단 사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분들이 대표를 하시다가 저한테 대표 자리를 물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 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

0: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0: 그 작품을 하면서
1: 네.
0: 제일 보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하면서 뜻깊게 했습니다.
1: 아, 그때가 몇 년도죠? 이사장님.
0: 2003-2004년도 맞습니다.
1: 아, 그게 벌써 2003-2004년도예요?
0: 네,
1: 오, 거의 20년이 넘은 작품이네. 사랑과 야망 진짜 몇 프로까지? 네,
0: 한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1: 네.
0: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어머니 이러분들은 위로를 해줬어요.
1: 진짜 약간 그 공감을
0: 예,
1: 하면서
0: 딸 때문에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때 제 딸로 나왔던 연기자가 추상미 씨였는데
1: 아 그래요 맞아요
0: 그 한 두어 번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아 정말로
1: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마음.

0: 아마 90년도 초에 대표가 된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거의 지금 30년째 하고 계시네.
0: 네.
1: 장기 집권 맞네요. 그럼 지금도 극단 사조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는.
0: 지금까지 극단사조 대표를 하고 있고,
1: 네.
0: 요 근래에는 적당한 후배한테 꼭 넘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점 찍어놓은 후임자가 있나요?
0: 만두 명 있는데
1: 한 두어 명.
0: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 마음속으로만
0: 예.
1: 잡고 계시고. 예.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 작품도 또 예술 감독을 맡으셨죠?
0: 이 작품은 제가 직접 연출을 안 하고
1: 네.
0: 예술 감독으로 뒤에서

0: 다시 한번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극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분홍립스틱을 처음 기획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우리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했던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작품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패션 마크를 크게 그리는 관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0: 고부간의
1: 예, 고부간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0: 네.
1: 근데 고부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0: 네.
1: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

0: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그게 제가 일부러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가서,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 작품 잘 만들었다.
1: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0: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극하는 게 우리 생활에서 어떤 걸 갖다가 소재를 갖다가 만들자고 해서 사랑해요 당신을 했던 거고, 분홍 립스틱도 그런 거고, 그 다정한 배우도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우리 주변에 생활 얘기를 연극화해서 무대에서 하면은 관객의 반응은 역시 더 공감이, 내가 더
1: 그렇죠.
0: 이루어진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다정한 배우 작품도 약간 이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0: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0: 거기다가 더 입히는 일.
1: 어.
0: 예. 그게 이게 좀 편안하죠. 이렇게 그분들하고 작품을 하면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은
1: 네.
0: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저기들을 좋아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 여부는 처음은 캐스팅입니다.
1: 그렇죠.
0: 어떤 배우가 와서 하느냐.
1: 네.
0: 이 어떤 배우가 와서 어떤 식의 연기를 해서 관객과 호흡을 잘 해줄 것인가.
1: 네.
0: 그게 문제인데 캐스팅이 일단은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1: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0: 네.
1: 그렇군요. 예. 아니 정말 69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50년 넘게 연기도 하셨고 또 연출도 하셨고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나는 좀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나는 게 있을까요?
0: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1: 예. 아버지.
0: 아버지.
1: 네.
0: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네. 얘기, 그랬던 아버지 얘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1: 네.
0: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전초로 제가 내년도에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
1: 아.
0: 노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
1: 그러면 헤밍웨이 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0: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하고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 단편 그 조금 그 책 가지고서는 1시간 25분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1: 네.
0: 저거이고 그 해밍웨이 작품은 거의 모노드라마의 형태예요. 그 자기 얘기 쭉 지금 네. 해놓은 거라 그거를 좀 좀 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또 한 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네.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펼쳐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이해를 그린 작품 연극 분홍 립스틱 오늘 10월 3일과 4일에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극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0: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명창3인의 깊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오는 19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2026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세 번째 무대로 판소리 명인전 세 바탕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전통의 울림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게 명창의 소리와 1인극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국 판소리 대표 세 바탕인 수궁가, 춘향가, 심청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아이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빛 천지에 가득한 이곳은 고든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송시열이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그는 정사를 지어 많은 제자를 길러냄과 동시에 그의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정사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과 함께 일종의 학교로서 개인이 건립한 곳입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를 사용해 시문집인 송자대전 등을 전한 학자로 유일하기도 합니다.

단비토로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내 심으로 눈물 짓노라. 사대부 계층의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반영한 시조는 고려 중기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무반주에 가락을 붙여 여유로운 노래처럼 읊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든 몸이 북향하여 운이노라. 님 향하는 마음을 뒤 아니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 적이면 나뿐인가 하노라. 송시열은 종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읊었는데요. 옳다고 믿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던 그의 강직한 성격이 오히려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 중 송시열은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서울로 향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

효종 때와 현종에 걸친 5, 6년의 벼슬살이를 뺀 80평생 대부분 세월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송시열에게 시조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이자 말로 다 못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조는 가곡창을 시대적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한 유행가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시조는 시절가조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말 13세기경에 고려가요의 악곡과 시형을 모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서는 영원이나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계층이었던 기녀와 가객에게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시조의 세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아시죠?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모든 잘한 반등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홍경민 8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1: 아, 일단 우리 수호 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오.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0: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의미 같아요.
2: 네, 아주 힘 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0: 고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와. 역시 홍경민 발단 용납 안 하지요. 네, 어딜 감히. 당황하는 최소단.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네. 연습을 하고.
1: 네.
0: 본인도 억울해하고 척이나 안타깝게 세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1: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0: 부족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지수 5단 크게 자란 건 없습니다만은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꽉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폭탄! 와! 100% 퍼펙트. 네? 네. 100점짜리입니다.
1: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로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멋진 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우와.
0: 무슨 자루 진짜 잰 듯한. 네.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우와.
0: 야, 지수 5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눈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8단 봤겠지요. 네. 아,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가 성립이 될지. 네, 지금 1타 2득!
1: 아니 근데 본인이 알고 떨어뜨렸어요.
0: 네네. 사속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개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장면.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0: 갑자기 어렵지 않다고 대목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1: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내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오우, 두타이. 아,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그쵸. 예,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2: 네.
1: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보여주겠다.
2: 네.
1: 홍경민 발단. 오, 약간 내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약간 거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네. 예.

0: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만점이에요.
1: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0: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어우, 치수 5단은 막판에 네. 몸이 풀렸어요.
1: 네.
0: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1: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네. 자기가 공격하기 와!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네. 무가 곤란해요. 이럴 수가 있는데.
1: 네.
0: 오, 네.
1: 와.
0: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0: 예. 어.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네. 김경민 8단입니다.
1: 네, 너무 네. 잘하고.
0: 워낙 강자.
1: 네.
0: 이거 뭐. 네. 어. 여기서 끝내겠다.
1: 오.
0: 예. 오늘 보여주겠다. 어,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1: 우와!
0: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풍입니다. 치수 5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1: 네.
0: 제가 왜 5단이에요?
1: 네.
2: 잘했어. 네.
3: 그쵸.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5단 저 왜 5단?
4: 그냥 한 거야.
3: 아, 저 왜 5단? 아, 그냥 못
4: 난 8단이야, 8단이.
3: 아니, 어떤 이유로 그냥.
4: 난 이유가 있어서 8단이.
0: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1: 네.
0: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1: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0: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1: 네.
0: 이야. 저 석점을 노리나요?
1: 실수가 나왔어요.
0: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결정적일 때.

0: 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1: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네.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0: 맞아요.
1: 한 번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팔단이 이 아내 몰래 라온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네.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0: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1: 아, 눈썰미가 있군요.
0: 네. 세 살 때?
1: 네. 네.
0: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0: 네, 너무 귀엽죠?
1: 그렇죠. 만약에 최악락 사진이었으면 버렸을 텐데. 송중기니까 또, 아, 네. 그렇군요.
0: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1: 자, 딸바보 홍경민 팔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0: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1: 네. 최소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0: 신중해야 돼.
1: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0: 주변을 빙빙 돌아서
1: 예.
0: 아, 심장이 아주
1: 예, 역시 홍경민 팔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0: 네,
1: 아,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아, 네.
1: 비정할 정도로
0: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1: 깔끔하게 처리하는.

0: 폐색이 짙어가는 취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네. 폐기는 좀 힘들었네요. 네.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네.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너 희한한 심술이 좀 희한해.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자, 야, 승부의 색입니다.
1: 너무 유리해요, 지금.
0: 그렇습니다. 과연, 아!
1: 역시.
0: 네, 한국까지도 않아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아. 5-1. 네, 5-1입니다.
1: 이제 하나를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0: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그래도 공격을 하나요?
1: 네, 한 점 남으면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0: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1: 네, 멋있게.
0: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네. 거기서 공격을 공격을 또, 한다는 겁니다.
1: 멋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2: 아,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아,
0: 또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1: 어떡해.
0: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전 홍경민 판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승자는 홍경민 8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홍경민 8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3: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그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겨서 참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아, 최소 5단 한 말씀 해주시죠.
4: 이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여. 인자 나도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1: 안 참으면 니까짓 게 못 잘 건데.
0: 온실속 화초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요만한 일도 못 참는 게 참말로 가관이네. 음리한테 야단 맞은 것 좀 들켰다고 이 난리를 치고.
1: 넌 당연히 내 기분을 모르겠지. 하나뿐인 엄마한테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네가 어떻게 알겠어?
0: 인간이 해라. 뭔 마음고생은 지 혼자 다 한 건 맨치로 유세는 네가 유명하고 잘난 언니 등덕에 지금까지 덕을 봤으면 봤지 손해본 게 뭐가 있는디.
1: 지금 내 실력은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내 배경 때문이 아니라.
0: 아야,
1: 내가 엄마 덕 봤단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아?
0: 이랑 게 네가 호강에 초쳐서 오강에 똥 싸한 소리를 한단 거여. 너 국국단에 있는 애기들 중 상당수가 돈이 부족해갖고 백가대에서 용돈벌이를 한디 너는 한 번이라도 그런 걱정 해본 적 있냐? 이미 출발점부터가 다른디 지금 네가 가진 실력이 순전히 네 노력으로만 얻은 거라고 생생대는 거려? 됐다. 싸워서 뭐 얻었냐?
1: 너 오늘 본 거 남들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0: 나 그 정도로 네 일에 관심 없어야.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음께 서로 관심 끄고 살자고.

0: 아니, 사전 인터뷰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 오라고.
1: 아, 그게 오늘이었나? 아, 난 내일이라고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네. 뭐 얼른 와서 앉아.
2: 근데 무엇을 그러고 꼼... 아니, 감추요? 응? 사람 궁금하게.
1: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구성 작가도 금방 오기로 했는데. 아, 과자 먹을래? 저번에 미국에서 왔다는 귀한 양과자를 선물 받았는데.

먹어봐. 이거 암시장에서도 못 구하는 거랜다.

0: 우리 언니 사진이 여기 있다요?
1: 아유, 저번에 너네 고향 내려가서 자료화면 좀 찍어오겠다고 했잖아. 그때 겸사겸사 찍은 거야.
0: 시방, 그것도 해명이라고. 그때 분명히 풍경 사진만 몇 장 찍었다고 안 했어. 이것은 순 우리 언니 사진뿐인데, 아, 풍경 사진이 어딨어? 말하란께요? 우리 언니 사진을 뭐든지 찍었어.
1: 그래, 뭐 너도 언젠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너의 어머니야, 최공선.
0: 예전에 소리를 했었던 얘긴 들었니?
1: 너의 어머니는 그냥 소리꾼이 아니었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난다 긴다 하는 명창들을 다 제치고 판소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녀 명창 최공선. 그게 너의 어머니야. 그날 나도 너의 어머니가 소리하는 거 봤었어. 정말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난 순간이었지. 그런 광경은 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
0: 네, 다방사 저를 만났다 이건가요?
1: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네 목소리가 영락없는 최공선이었거든.
0: 그러면 저한테 접근하신 것도 처음부터 제가 최공선 딸인 것을 알고 그런 거였네요.
1: 맞아.
0: 그랬으면서 뻔뻔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0: 이 음반 찾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젊은 사람인데 채공선을 알아요?
1: 유명했습니까?
0: 유명했다 뿐이겠어요. 이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채공선 하면 추월만정. 다들 채공선이 부르는 추월만정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난리였으니까요.
1: 이것 좀 시방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추월!

0: 전정하여 산호
1: 네가 갈라는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좀 죄밖에 없더라.

0: 우리도
1: 맞아. 노래도 춤도 우리가 훨씬 낫다. 아?
2: 우리가 저런 수준으로 공연했으면 단장님 당장 다 내쫓는다고 했을걸.
3: 아, 그걸 지금 윤기라고 하는 거니?
1: 윤기야 또 해봐 또 해봐.
4: 왜?
3: 아니야.

0: 친구들 만난 거야? 너는 대본 안 봐?
1: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 비슷비슷한 줄거리,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은 캐릭터. 오디션 봐도 기껏 가닥기나 조연들 얼굴이나 달라졌지. 남자 주인공은 나, 여자 주인공은 너.
0: 그럼 너랑 나 말고 주인공 맡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너 요새 이상하다, 진짜?
1: 혜랑아, 나 국극 그만둘까?

0: 나 도망갈지 모른 게 지키고 있었어?
1: 위약금이 무섭긴 했나 보네.
0: 내 무대 서기 전까지는 어디로 도망갈 생각 없음께요.
2: 자, 밴드 준비됐죠? 야, 전시팀! 저거 제대로 된 거야? 자, 들어갑니다!
3: 카메라를 피아노에서 부탁해. 쭉.
4: 장철리의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 연말을 맞이하여.
5: 네, 다 되셨습니다.
6: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

0: 보면
1: 컷! 컷! 컷!
2: 정연아, 너 여가수야. 무대 위에선 요염하고 고혹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잊었어?
0: 근데 이 그... 2절은...

그거

0: 자, 이번 카메라 다시 얼굴.
1: 아, 좋아.
2: 브라보, 브라보.
1: 뭐야? 저 왜 저래?
3: 아, 어? 아, 쟤 뭐 하는 거야? 아니, 구두를 왜?

0: 뭐야, 산모습처럼.
1: 근데 재밌다. 윤정열 연기랑 노래가서 잘 어울려서 좋은데?
0: 좋긴 뭐가 좋아. 아까 유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2: 결국 사고를 치네요.
3: 이거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생방송이라서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 지금 마음대로 날뛰고 있잖아! 어?
4: 죄송합니다. 신인이라 아직 방송이 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윤정년 양의 목포의 청춘이었습니다. 윤 양은 목포에서 올라온 지금 금년 19세 아리따운 처녀로서
1: 이제 그만 끄자.
0: 보시다시피

0: 약값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1: 알았다. 나가봐.

제가 왜 정년이를 우리 국단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저더러 정점에 선 국극 배우라고 뭐가 부족하냐고 하겠지만 사실 저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해진 레퍼토리의 공연들, 비슷한 성격의 역할, 지난번과 다를 게 없는 연기. 더구나 저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도 없다 보니 아무 자극이 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정년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때 이해라면 언젠가 저한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세상이랑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널 왜 받아줬는진 중요하지가 않아. 기회를 잡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네 갈 길을 가라는 거다.

0: 이렇게 기쁜 날
1: 재상께 춤을
2: 잠깐 보였대. 윤수가 그 목련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0: 후대 길이길이 남겨야지.
1: 아, 뭐 후대식이나 필요 없어야. 난 니랑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2: 자, 찍습니다. 앉아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3: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너와의 인연은 예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딸을 내 손으로 두 번이나 받아주던.

0: 야,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은미가 옛날에 유명했던 명창이라 하더라. 나도 이미 놈들이랑 출발점이 달랐더라고. 너처럼 유명한 엄니를 두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나가 막상 겪어본 게 그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나가 작게 느껴지고 미쳐먹어. 그러더라. 그래갖고 저때 너한테 뭐 모르고 얘기한 거 그거 사과.
1: 사과 따위 안 해도 돼. 이미 지나간 얘기 하나하나 되짚는 거 딱 질색이야.
0: 허가시나 사람 말 자르는 버릇은 예전하네.

0: 대응음 잘 해불고 왔습니다.
1: 해보니까 어때?
0: 카메라 앞보다는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더 재밌던디요. 단장님이 절 용서해 주셔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으라.
1: 단장님은 어차피 널 다시 받아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0: 예?
1: 아무튼 잘 돌아왔어. 근데 너 어디 가던 길 아니야?
0: 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 선배 전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누가 하면 한도 안 볼 때 살짝 내리나.

0: 변변이! 야! 허영수! 어메, 너 잘 만났다!
1: 너 여기서 뭐하냐?
0: 아, 뭐하고 자시고! 나 좀 땡겨줘!
2: 마지막으로 윤정년이 윤정년이 없냐? 없으면 이걸로 오디션 끝낸다.
3: 아니에요, 정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윤정년 여기 있어라.
3: 아, 정년아, 얼른 와.
0: 자, 윤정년 왔는디요?
2: 얼른 들어가요.

0: 윤정년, 너는 어느 역할로 오디션을 볼 거니?
1: 군졸입니다.
0: 군졸? 그 전쟁 났다고 알리는 병사 역할 말이냐?
1: 예.
0: 그 역할은 비중이 적은 거 알고 있니?
1: 알고 있는데요.
0: 그래, 알았다. 자, 시작해봐. 군졸들 씬부터. 내가 대사 맞춰주마. 아이고,

0: 됐어. 거기까지. 작은 역할이라도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서야 하는 거 알고 있지?
1: 예. 그러므니라.
0: 나가봐.

0: 그 창고 문은 왜 안 열렸던 거야?
1: 아, 모르겠어. 누가 밖에서 잠근 거 같은데 내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잠갔나 봐. 봐, 잠기.
0: 그 창고 문은 왜 안 열렸던 거야?
1: 아, 모르겠어. 누가 밖에서 잠근 거 같은데 내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잠갔나 봐. 봐, 잠긴 거 맞잖아.
2: 그럼 그때 진짜 잠근 건가 봐. 안에 정연이 있다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건가?
3: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거지.
2: 진짜 일부러?
3: 야,
0: 다 같이 단장님 앞에서 얘기하자.
2: 이번에 진짜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0: 이 얘기 누가 또 알고 있니?
1: 그 애들하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0: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2: 자, 이제 고미걸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3: 가닥기 연기로 보자면 백도행이 남성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왜 가닥기 연기로 최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4: 야, 물론 백도행이가 연기를 잘해라오. 하지만 허영서 연기도 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았으라오. 아주 참신한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악당이 아니고 지략가인 고미걸. 우리 권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5: 두 분 말씀대로 백도행의 연기와 허영서의 연기는 각각 개성이 뚜렷했고 달랐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갈리니 단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자, 지금부터 자명고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주연인 호동왕자 문옥경, 목련공주 역에는 서해랑, 다음은 고미걸, 고미걸에는

0: 이모와 조카 사이는 없을 거라고.
1: 이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저하고 영서 소리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0: 넌 네 재능이 가닥기 연기를 할 때만 있다고 생각해? 다른 애들은 대본 받으면 늘 자기 역할만 분석했는데 넌 연구생일 때부터 모든 역할을 분석했었어. 그 극이 말하고자 하는 바, 대사의 숨은 뜻까지 찾아낼 줄 알았지. 넌 연출자로서의 재능이 있어.
1: 이모.
0: 너만 가구가 됐다면 이번 자명고부터 조연출로서 나를 도와. 앞으로는 연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2: 장군님, 지금 고구려 군사 지금 고구려 군사가 아,
3: 너 사투리처럼 들려.
2: 아, 군졸은 방자하고 달라갖고 사투리로 들리면 안 되는데.
4: 근데 왜 비중도 작은 군졸력으로 오디션을 본 거야? 아, 네 실력이면.
2: 장군님, 지금 고구려 군사 지금 고구려 군사가 아,
3: 너 사투리처럼 들려. 아, 군졸은 방자하고 달라갖고 사투리로 들리면 안 되는데.
4: 근데 왜 비중도 작은 군졸력으로 오디션을

0: 그럼 나야 도체.
1: 아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나가 쪼까도 분발해야 쓰겠네.
0: 약속한 거다. 자, 그럼 손가락 걸어.
1: 하여간에 이 가시는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런 거 겁나게 좋아해 부르.
0: 빨리.
1: 알았어.
2: 응.

0: 이 밀서를 목련공주에게 전하거라.
1: 좀더 제대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0: 자, 이 밀서를 목련공주에게 전하거라.
2: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네 고미걸이 아니잖아. 도행 선배 고미걸이지. 야, 아까 연습 때부터 왜 느닷지 않게 너의 고미걸을 숙내내고 있는 건디?
3: 네가 뭘 알아? 도행 선배 가닥기 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연기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2: 너 춘향전 연습할 때 나보고 뭘 하겠냐? 아, 나만의 방자가 없다고 겁나게 몰아붙였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도행 선배 가닥기 연기를 숙내내겠다고?
3: 남 상관 말고 네 연기나 잘해. 그 짧은 대사도 틀려놓고 누굴 가르치려 되는 거야.
2: 그랬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내가 주제 넘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너만의 고미거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3: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옥경 선배도 그러던데 나보고 즐기라고. 선배도 너도 그게 되나 봐. 이렇게 공연을 앞둘 때마다 매번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 그래, 넌 무대 위에서나 아래서나 한가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근데 난 달라. 난 무대에서 매번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2: 대체 뭘 그러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건디?
3: 내가 한계춘탈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2: 그거였구만.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4: 위험 요소 제보해야겠어.
5: 오케이.
1: 됐습니다.
6: 장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7: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8: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9: 보안 확인 링크?
8: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10: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바보도 나누는 그 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적성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판소리의 멋을 또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자신만의 색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음악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분들이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0: 네.
1: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여덟 곡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0: 오.
1: 준수 씨도
0: 맞아요. 사실 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0: 아, 예. 감독님과 또 이렇게 인연이 있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예. 네. 사철가를
0: 맞습니다.
1: 저하고 함께 불렀고 또 준수 씨만 오롯이 부른 버전도
0: 맞습니다.
1: 네, 네. 발표가 되었죠.
0: 저 또 그때의 그 국립공원에서 했던 생활음악 시리즈에
1: 네.
0: 사철가를 감독님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

0: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부르면 부를수록 욕심이 난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네. 이렇게 또 아지트에서
1: 맞아요.
0: 오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고
2: 제가 매일 아침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하러 언제가 12층 올라가 보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야 김준수의 아지트
0: 근데 이렇게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 또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로 8골 우리의 소리로 가지고 네. 작업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런 작업들에 이번에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대중음악가가 예술감독을 하는 거는 처음이고 제가 이런 거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자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그런 예술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스티벌 잘 마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국악인들과 또 다양한 장르에 있으신 분들이 콜라보로 같이 하면서 예. 아마 또 우리의 국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정말로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 음악 우리 소리가 가미된 제 노래들 표현할 때 네. 씻은 김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도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양념이 많이 배인. 근데 뭐 3살, 4살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0: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0: 한 2주 전? 공연 2주 전에 최수연 씨가 본인이 시기어러스라고 네. 아이슬란드 밴드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네.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네.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서 약간 이제 이런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에다가 네. 창부타령이 탁 얹혀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어요. 노래 제목은 생각입니다.
1: 생각.
0: 그렇게 두 곡 최수연 씨 모셔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이한철 최수연이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해피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산은 산대고 정관 악사마 산이 저 동작금 소금하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가 원하는 금묘 잔디 자유 사방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리라고

나를 부러워 니 쌀이라 원근 도중에.

0: 네, 선우정아 씨의 비 온다와 단가 사철가가 멋지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선우정아, 최지혜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에게 이게 아지트에 오시는 많은 게스트분들 너무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도 한데,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앞서 정말 단가 사철가를 가지고 멋지게 또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단가 사철가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되게 감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촉촉히 젖은 봄비 같다가도 약간 그 선우정아님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가, 저도 너무나 이제 음악도 잘 듣고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내셨던 봄처녀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사철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감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단가 사철가를 하시면서.
1: 저는 약간 이번 저희 여우락 준비를 하면서 그 주제도 정했지만,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런 말 민망하지만 소녀?
0: 제가 본게 맞네요, 그럼요. 약간 그런 감성의 느낌으로.
1: 네, 그래서 꽃핀 그런 동산에 아주 해맑게 뛰어다녀. 지금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온 거잖아요.
0: 네.
1: 그거를 느끼는 이 회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노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와닿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뮤지션 선우정아가 해석한 사철가였습니다.
0: 네, 근데 두 분이 함께한 공연 제목이 원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원이 원할 원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도 사실 또 궁금해집니다.
2: 저희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첫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냥 각자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 팬이기 때문에 모든 곡을 다 알고 있는데, 원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굉장히 이 공연에 잘 맞을 것 같고,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원의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아까도 비 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의 안에서도 정하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간 도망가자라는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망가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또 이제 원곡도 여기서 한 번만 또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짧게 하나 더 듣고 싶은데.

0: 이제 많은 국악인들과 그간에 작업도 많이 하셨고 어찌 보면은 그러한 국악인들과 작업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또 익숙한 잖아요.
1: 네네.
0: 근데 또 이제 선우정화님을 만나서 이렇게
1: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옷을 입히는 것뿐이었고 기본 이제 틀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기 때문에 네 작업할 맛이 났습니다.
0: 아 근데 또 이 공연 안에서 또 그 알고 있었던 곡들과 같이 함께 매쉬업도 했지만 출연곡을 또 선보이셨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0: 그 곡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이 곡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좀 에너지가 센 곡, 그러니까 경쾌한 곡 혹은 잔잔한 곡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0: 네.
2: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우리는 한가운데 진짜 정적인 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구조도 같이 얘기하면서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창작곡을 정말 정적인 곡으로 만들고 이 무대 주제를 여기에 다 응축시켜보자 라는 네. 그 얘기를 다 나눴고 제가 막 이상하게 피아노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 미드소마처럼요.
1: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네.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2: 그러니까 뭐 미드소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재를 지냈는데 아름다운 재길 바랬어요. 물론 아. 영화는 그 영화는 좀 공포스럽지만
0: 네.
2: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평온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우리는 속도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에너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음악을 보내주셨는데 저 진짜 들으면서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0: 네.
2: 그 성주풀이랑 또 이제 섞여 있잖아요.
0: 네, 네. 그래서
2: 저는 성주풀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 그 성주풀이가 무엇을 표현하려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0: 네.
2: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0: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의 작업의 기회로 이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 예, 예, 예.
0: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지트에게 나오셔서
2: 네.
0: 같이 함께 만들었던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2: 아이고.
0: 또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들으시고 자주자주 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는 얼마 전에 싱글 더 바라지도 않겠어 가로 열고 피콕 가로 닫고를 발매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싱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페스티벌들, 뭐 기획 공연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열심히 가서 재미나게 노래할 예정입니다.
0: 아, 네. 지혜님은?
1: 네, 저는 거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저희 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우락에 집중하느라 이제 놓고 있었던 작곡 작업들을
0: 네.
1: 이제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너무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0: 그렇지만 또 이제 각자의 진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또 두 분이 만나서
2: 네.
0: 만들었던 곡들 어디서든 또 듣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예.
0: 그렇다면은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초연곡 중에 두 곡을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0: 앞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곡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도망가자. 가 이제 꽃밭 속에 이렇게 요렇게 숨어 있는 그런 네 곡 네 도망가자 꽃을 매시업한 그 곡 들려드릴 거고요.
0: 네.
2: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자랑했었던 저희의 창작곡 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오늘 그러면은 그 곡 듣고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모두 건강하세요.
0: 네, 그럼 선

0: 그때여 신봉사가 곽씨 부인 무덤을 안고 통울음을 우는디 조과 보해
1: 다
0: 박

0: 집이라고 들어서니 부엌은 청바코고 방안은 대비온나니 신봉사 실승발광 미치란디 들사 춤도 추고 구서도 보고 집행막대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1: 그러지.
0: 여보시오 부인님 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예.
0: 우리

잠복을이 부르고 다녀도 궁적이 많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 보며 여보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서 숭대 향대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을 울지 그때요 귀도금이 아기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어린 것을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저 귀덕이네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저좀 주소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아기 안고 하늘째 강보에 쌓인 잔식고 배가 고파 우르먹으니 심봉사기가 맥혀 아이고 내 새끼야 너그 모친 너

0: 다
1: 가는 달은 안다마는
0: 예 하이
1: 오마

울지 마라. 너도 너의 모친지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복수 생일오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0: 쏙 죽으라.
1: 다. 하이.
0: 이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치라는 의미를 이루야.
1: 다. 지혜.
0: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이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오지 마라. 어서서 날이 되면 천사로도 빼겨 좀 하가 오지 마라. 아가 내 생이야.
2: 엄청 많이 우셨네요. 네, 엄청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열심히. 아.
0: 그때요 신봉사가 타루비 앞에서 울음을 우는디. 아. 그때요 신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 부지 사러 갈지 무릉촌 성상 부인은 강두에다 방산해를 세워놓고 춘추로 채지낸다. 도하동 사람들도 심수저 여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다 타루비를 세워놓고 비문해 허였으되 지우 놓친 평생

0: 동산 마음이 산란하여 집행막대를 흩어지평 더듬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울음을 운다. 아이고 내 새끼야.
1: 좋지.
0: 아가 내가 왔다. 다른 애들로 뛰어냐고.
1: 세워.
0: 소중 언니 되고.
1: 좋지.
0: 나는 뭐.

0: 하자라이다.
1: 이문 앞에가 없다면 대리동굴 치동굴명
0: 좋지.
1: 어디도 찍고 간사물 광광 가르치는 허구르구나. 이렇듯 낮이면 강도에 나가 비석을 안고 울음을 울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그때요 이웃에 사는 묘한 옳지. 여자 하나가 있는디 이 여자의 호인즉슨 뺑파였다. 신봉사가 딸 덕택으로 먹고 산단 말을 듣고 그러지. 이웃도 모르게 살짝 으로만 조지는디 이 여자의 행실과 목성 속이 꼭 이렇던 것이었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헌느 복은 엿 싸먹고 잡고 길랑 돈을 사 정주 닭주 모두 봐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 밑에서 우통 먹고 낮잠자기 사시장처 밥을 안고 이웃집에 가 밥 부치고 코큰 종강유인 여자 보면 대회하고 남자 보면 빠꾸 듣고 신담배 때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전기 이 돈자 돈 모두 받아 조선으로 솔밭기와 상하춤 머신들과 팔잡고 춤추기 이웃집에가 욕자로 곧 조상

0: 단단히 믿었는디 대답을 자르기와 신랑 신부가 잠자는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에 입을 대고 버려 내게 반해 놓았던지
1: 옳지.
0: 나무 칼로 귀를 썰어가고 모를 지경이 되었지.
1: 좋다.
0: 하루는 신봉사가 전곡조사를 의향으로 돈깨를 딱 내려다 놓고 돈깨 속에다가 손을 슬그머니 넣어본 게 엽전 한 푼이 없지. 여뺑파 아여 괴 속에 돈이여 한 푼도 없는디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아이고 남자들은 저래서 살림 속을 모른단께. 아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반찬 사고 온 돈이 다 그 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 그러지. 떨어진 돈이다요.
1: 그러지.
0: 그렇건데 나 좀

좋아요. 신봉사 기가 막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속담에 이르기를 개집 먹은 것 쥐 먹은 것이라니 다 그만두고 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다는디 좀 따라가겠소. 그러면서 행장을 챙기소. 예.

0: 길을 따라
1: 다 제
0: 항성길을

0: 다리 항성 철길을 어이 갈 거나
1: 다 좋지 하이.
0: 오늘은 가다 어디가 자고 가면 내일은 가다가 내가 잘 거나
1: 다 좋지
0: 자령 타고 말강하다 청청만아 있고 오늘은 가다 어디가 자고 가면 내일은 가다 내가 잘 거나
1: 다 좋지
0: 자령 타고 말강하다 청청만아 있거든요 이날 이시로 가련 만원 업무 보낸 요네 다리로 몇 날을 걸어서 왕성을 절기를 어이 가리
1: 다 좋지
0: 여보게 백덕이네 예 길소리를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백덕이네가 길소리를 받는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들었다는지
1: 좋지
0: 경상도 매나리쪼도 아니고 전라도 반메기 소리도 아니던 것이었다.
1: 아 좋지. 아.
0: 어이 가리는 어이를 갈고 항성 철이를 어이 갈거나
1: 다 열시구다.
0: 날개도 진하기나 되며 안부 보란 가장 다리고 옛날을 가라 사왕성을 갈까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뱅덕이네가 일색이요 이런 다시 길을 가다가 일모가 되요 주막에 들어 잠자는

이곳에서 나를 알리가 만몬디. 예. 그 여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니 어떤 부인이 나오며 좌를 주워앉힌 후에 당신이 신봉사님이시지요. 아니 그런데 나를 어찌하르시오. 예, 다 아는 도리가 있나니다. 그 부인이 말씀 못해 저는 안가로서 황승계 사오더니 부모님께 계세요. 저도 또한 맹인이라 25세 그 길을 잊는디

보이니 신생인 만나 왔더니 새로 신도 하야 이제야 만났으니 신인가. 그날 밤을 동방 하촉에 호전몽을 꿈꿨다. 그때여 심항우는 석 달 열흘 동안 맹인 잔치를 뱃으로 여쓰되 부친이 오시지 않은지라. 하루는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디 그때여 심항우는 부친 생각 간절하여 차탄을 뱃술기는 부친을 위함이니 시다 세상을 버리셨나 부처님 영업무로 완연히 눈을 떠내 빠지셨나

0: 친구.
1: 좋지요.
0: 이렇듯 설리 울다 일부상서 불러. 내 여봐라, 오늘 또 오시는 소경을 각별히 모시되 그 중에 항주 도화동에서 오신 심학규라는 맹인이 계시거든. 아. 이 별궁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그때요 신봉사는 안씨 부인과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소심이 가득하다. 안씨 부인 물으시되 무슨 근심이 있나니까. 꿈을 꾸니
1: 그렇지.
0: 내가 불 속에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0: 허니 자녀를 가보이라. 그꿈 대단 좋사오니 오늘 골문 안에 들어가시면 큰 징험이 있소리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내게는 다 불가능이오. 아침밥을 먹고 굴레를 들어가는데 굴레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입이 타서 물 좀 먹을랍니다.
1: 정원사령에 나온다.
2: 아이고

0: 대체 나를 어쩌려고 이러시오?
1: 아.
0: 신맹인이 계시면은 별궁 안으로 모시라는 항우 마마의 분부로소이다.
1: 아.
0: 신봉사 기가 막혀. 이놈 죽을 때 용케 잘 찾아왔다. 내가 전일에 딸 팔아 문제가 있는디 이제야.

남자 중에 너를 잡아 죄를 줬고 해설을 허지었구나. 자, 어서 내 집행이나 잡아주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소. 신냉인 대령이오. 그때요 심항우는 용궁에서 은간 3년이요 신봉사는 딸 생각으로 어찌 울었던지 서구 백수대야 얼른 알아볼리 맘.

아예 손명인 사원기는 항주도 아동의 고통 없고 성명원 심학교요 불충연 청원 따르러 사도 따르러 상정하고 꿈미지는 딸 자식을 얼로도 먹여 개부개부 길러내요 시부새가 되어 쓰레 여러분 심청이요 효행지 출천하야 그제가 밥을 빌어내는도 할지 우연한 조고를 만나 홍향미 300석을 목문사로 시주하면 선맹의 눈을 뜬다 허니 효성 있는 딸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 들께 새벽 속에 몸을 팔어

0: 내가 눈이 있어야
1: 그러지
0: 나를 보지. 아, 아.

0: 봉사가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회적회적었다.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잔맹인들도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눈뜨는데도 장단이 있던가 보더라.
1: 그러지.
0: 만잔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간 못되는 소리로 쫙쫙쫙 하더니 하나 모으다 눈을 뜨는디. 근잔지에 먼저 와서 잡네요. 내려간 봉사들도 저그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강도 모든 맹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사람맹이니 눈을 뜨는지 하다 뜨고 오다 또 자다 깨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실없이 해내다가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졸다 본다 뜨고 눈을 끔찍거리다 뜨고 눈을 피병 보다가도 뜨고 지어 피견 줬어라도 눈만 짐 생도 일시에

목이 쉬어갖고 소리는 못 듣는지 북은 잘 친다. 김봉사 정신 차려. 딸이라니 딸이 줄만 알지. 칠모 금간 항우로요. 전후 불견 초면이로구나. 신봉사가 진청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본체 인지 어르겠구나. 이래 분명 알겠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딸을 보든 못했지만 각자 4월 초파일날 꿈속에 보던 얼굴 무궁무진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하였는가. 내가 죽은 딸을 왔나. 신과 몸과 생시 분별을 놓든

세훈아 촌대 지와 자자자자자자 저우

0: 달리 풍안을 받아보니 장해 말리 먼길 인당 수축분 몸이 한 세상 항무 대여 차르드 맛만 뜻밖이라 응, 쉽구나, 여시구.
1: 제, 하이,

이래고 어디 담네 날로 웃고 싶어 이러구나 자꾸 나랬어 여저 봉사들도 좋아하라고 정말 정말 너네 나 어디 세구나 처음이로구나 나절시고 이런 우리 말에서 전 뭐건지요 순 잔지가 되었네

아이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0: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1: 이번 곡은 까투리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후이요 후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허! 어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2: 네!
1: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후이요 후이요
2: 어허!
1: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후이요 후이요
2: 어허!
1: Let's go!

둘이 사냥을 나간다.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실까요? 손머리 번쩍 들고 박수! 네, 이번에는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박수 쳐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1: 저는 노동현이라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왜 나왔냐? 우리 시민들하고 탈춤을 한번 같이 어울려서 춰보려고 나왔어요. 오늘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오세요. 마지막 한 분 더.
1: 자,
0: 우리 저기 친구 나오세요. 야. 저 일단 여기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 탈춤 기본 너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리로 걷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익살스럽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삼을 꼈죠. 한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2: 하나 둘, 하나 둘.
0: 좋아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탈춤을 노래에 맞춰서 춰볼 수 있어요. 자,

0: 여러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카혼이란 악기 아세요? 지금 여기 무대에 카혼이 보이거든요. 카혼을 딱 집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뮤지션이다. 다 아시네요. 이 카혼을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연주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박수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관객분을 여기 한 분 앉으신 다음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연주하는 시간.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연주해 보실 분 계신가요? 모셔보겠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요. 네, 오늘 아내랑 같이 지나가다가 공연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0: 제가 준비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연주해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오, 예.
1: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0: 잠깐만. 이쯤 되면은 이분 전공자예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1: 자, 원래는 이쯤 하면은 지거든요.
2: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짝을 돌아붙고 나면 도로 소문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가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오며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아섰다 돌아오며 쌓이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김비 오. 얼쓰이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소보.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한번 놀아 버려.

0: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왕과 사는 남자 최근에 보셨나요? 아, 많이들 보셨네요. 네.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그 단종 추모제 때 올렸던 곡이에요. 특히 이 곡은 여기 건반의 이상아 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제목은 단심입니다. 이제 단종의 마음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붉을 단자를 써서 붉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디 너의 손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 대사를 중심으로 이 노래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0: KT 코리아의 또 한 번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오늘 무대에서 의외의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두 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인데요. 저는 서도 소리 국악을 배운 초등학교

0: 노래 한 소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친구 할 수 있을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리랑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0: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렀던 이 소절을 저희 아트쿠도 윤가람님과 락드림의 이발금님과 이 친구와 세 명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좋아!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장구 가능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2: 시작.

0: 영광이네요.
1: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훌륭한 네. 또 우리 소리꾼이 또 같이 합동 무대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다 같이 사진. 네.

같이 좋다라고 크게 외쳐주실까요? 얼쑤고! 얼쑤고!

0: 드립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려고 왔는데 반대로 저희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3: 이렇게 깜짝으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희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4: 낙드림 그리고 아트쿠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또 오늘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7: 대한민국의 국악과 소리와 음악을 더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어디지?
4: 안심해.

0: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2: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0: 귀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2: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2: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2: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2: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흘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1: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2: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3: 오타
1: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4: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5: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1: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6: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7: 사-

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촉을 집어넣어서 묵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제가 이 작업실 방문을 하면서 저는 특히 부착기를 낀 상태에서 가청 범인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이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우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우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어? 부끄러워? 태워할 줄 알잖아. 태우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오빠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우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막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네,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아,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 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내가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춤 동작이 아니라 이 수어, 단순한 수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작곡가 조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드 조혜영이라는 정말 거창한 이름으로 정기 공연을 기억해주고 연주해주신 이충환 상인 지휘자님, 그리고 안양시립 합창 단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개인의 작품 발표회가 아닌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 작곡가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런

오늘의 이 연주가 저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길을 갖고 있는 작곡가들도 한 마음을 기뻐해 줬고요.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 연주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합창 작곡에 대한 비전과 목표, 소명의식 이런 거를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거창한 꿈은 저는 없고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곡들을 써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연주회를 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있다면 합창 작곡 처음 시작

연주 단원들과 이제 리허설도 같이 하고 그럴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제 눈에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쓰는 음악이 연주하는 사람들을 먼저 감동시키는 음악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늘 연주하는 사람 염두에도 곡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연주를 제 곡만으로 불러주시는 안양시립 합창 단원들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꾸 버벅대게 되는데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뭐 준비해온 거 많은데요.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또 우리 전통 음악을 합창 음악과 잘 접목시켜서 좋은 우리 고유 합창곡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국악 작곡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수료 음악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국악곡을 써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너무나 그 국악곡이 어렵기도 하고 못 써낼 것 같은 두려움도 컸고요. 그래서 그때 끙끙 앓아 누웠었어요. 정말 일주일을 거의 앓아 누웠었는데 그때 저 선배님께서 그냥 네가 가진 감수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새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압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섬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치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채상의 채를 무늬의 채 대신 비단 채를 써서 비단 같은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채상의 매력은 따라올 수 없는 색깔과 패턴이 있는데요. 천연 염색이라 그런지 색깔도 곱고 단순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무늬가 참 멋집니다. 이번에는 섬세함과 정교함으로 만들어낸 선비의 멋을 느껴보겠습니다.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개고 쪼개서 얽어매는 선비들의 필수품, 가시인데요.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선비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갓닐은 조선 선비가 주로 사용했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통영갓은 지금도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은 갓을 맞추기 위해서 멀리 통영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갓일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마다 재료와 솜씨가 달라서 보통 분업해서 작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나무 살을 엮어서 양태판 위에 둥글게 펼쳐놓고 서로 꼬이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물에 삶은 대나무 피죽을 칼로 긁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다음 대나무 끝을 촘촘하게 칼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대나무실, 죽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반홍대라는 휘어진 바늘을 이용해서 네 가닥의 가는 죽사로 날실을 엮어 나가는데요. 날실이 모두 엮어지면 대나무 바늘인 머럭을 대각선으로 하나씩 밀어 넣습니다.

머럭이 꿰어지면 바늘 위에 홈에 빗대라는 죽살을 연결하고 머럭을 잡아당겨 빗대를 고정시키는데요. 한 올 한 올 엮어서 챙을 만드는 과정이 웬만한 인내심과 끈기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것 같네요. 이후 먹칠을 한 양태를 둥근 모양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인두로 지져서 은은한 곡선을 만드는 트집잡기를 합니다.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에 생초로 만든 천과 넷쪽 무늬를 붙이고 먹칠을 해서 각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 양태에 총모자를 끼우고 어교를 칠한 다음 인두로 지져 고정하고 각근 연결 구멍을 뚫어 각근을 매면 드디어 갓이 완성됩니다. 선비의 패션을 완성하는 갓. 섬세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품격이 아닐까요? 총모자 형태의 갓을 하나 완성하려면 무려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정신수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업에 몰입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K-POP은 물론이고요. 드라마와 영화, 음식, 웹툰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 위에 섬세한 손맛이 빚어낸 전통 공예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K-크래프트는 어떨까요?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겠죠.

0: 아니야.
1: 방랑 사줘.
0: 그 전이야. 방랑 사준 전에?
1: 더워.
0: 아니야.
1: 가.
0: 아니. 가 다음에?
1: 살아.
2: 여기 지도 동기부터 이별이야 들어가는 거 한번 해봐.
1: 생초무게.
0: 맨날 틀리냐 여기?
1: 안 해. 안 한다고.
0: 해야 된다고.
1: 싫어.
3: 첫 아이였고 첫 부모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산의 기쁨 이런 것도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도 평생 낮은 지능으로 살 거라고.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익히게 돼서 불렀어요, 조금씩. 근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도 하게 된것 같아요.

0: 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언니랑 같이 하는 게더 마음이 좀 든든하고 또 부르기 편안해서 같이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1: 송년이가 저를 잘 챙겨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공연하는 것보다는 송년이랑 같이 하는 게

0: 어울려? 따로 봐줘봐. 어때?
1: 두고만.
2: 약간 깔끔해 보여. 좋다.
1: 예쁘다. 응? 지원이 치마 그림.
3: 지원이 성현이도 뭐 티격거리고 싸울 때도 있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서로 경쟁자도 되고 서로 조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가고 있고 서로 그걸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0: 연주 전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0: 저는 지원이, 송현이가 두 친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친구들 통해서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저는 들려주는 것 같아요. 말로서 또 하지만 실제로 무대에서 또 본인 살아가는 얘기를 해줘서
1: 매 순간 무대에 올라가기 전과 끝나서 내려올 때까지는 저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도 많이 들고.
2: 공주시 홍보대사이기도 한 이지원, 이송현 양이 나와서 경기민요를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어디야 더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기를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과연 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

0: 어디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내.

0: 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0: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0: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자고로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법. 겨련한 각오로 진도 소리 탐구에 나섰습니다.

0: 조국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0: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 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꾼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국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0: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 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

0: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마침 지인도 장날이네요. 시골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2: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아, 근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0: 아, 아니에요.
2: 근데 저는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0: 아, 예,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2: 그래. 못 불러. 내가 불러줄게.
0: 아, 고맙습니다.
2: 지금 부를까?
0: 예.
2: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1: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랜 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2: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0: 아이씨구.
2: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3: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인도의 서리 품으로 더 깊숙이 발을 옮겨봅니다. 삶에 녹아든 그 노래 속으로 말이죠. 상열하니 정말 뜻밖의 만남입니다.

0: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1: 하늘 감은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 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2: 고이라으더니
1: 고이라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0: 짧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여 라네.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판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네.

0: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1: 강강술래. 이제 자진 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2: 신 뛰어나보세
3: 강강술래
2: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3: 강강술래
2: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강강술래
2: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3: 강강술래
2: 뛰어보세 뛰어보세
3: 강강술래
2: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3: 강강술래
2: 뛰어보세
1: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데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3: 강강술래
2: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1: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0: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2: 술래야 술래.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네. 또 만나네요. 또
0: 네,
1: 만나.
0: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계셨죠?
1: 아이고,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도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네. 이쪽 오시죠. 예.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네.

0: 네,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오시고
2: 저 다리 떴.

0: 남의 말을 들었냐
1: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망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남의 한국 제 남한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4: 세상을 빛바라기 나는 우리가 바로 함께하는 제일보자.
5: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배가...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자고 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낙타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는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 안에 하고

저까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경륜을 걸어가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건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할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내가 세운 목표에 의구심이 들어 가끔 멈칫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한 번씩 멈춰서는 건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바다 위 항해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로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방향성을 다시 평가하고 의문을 품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팔꿈치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0: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1: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2: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1: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0: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1: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

0: 옆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1: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2: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산화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시켜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타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0: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쉬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1: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두 다리를 쭉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

아난타산화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 봅니다.

나서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호흡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때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이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